0: 예, 전화 주세요.
1: 주세요.
0: 7 traffic.
1: 117.
0: Dundee Hemrod at Lakemont Hemrod with 22243 Adam Lincoln.
1: 2014.